0: 10-8 아시아나 223 슈퍼 컨펌 크로스 러네이 22 라이트 비아 줄리에 맨 러네이 3 레프트 비아 줄리에
1: Asiana 223 Super, affirmative.
0: Asiana 223.